0: 예, 지금 전화해 드릴 수 있어요.
1: Can you repeat the address? 732 West Porter Street.
0: 예, 지금 전화해 드릴 수 있어요. There's no residential house fire in this location.